0: 카이타에서 공연이 두 번째인데 저희가 항상 TIMA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은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고 감사드립니다.
1: 저는 항상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아티스트는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입니다. 이제 같은 소속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항상 무대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선배님들의 그 퍼포먼스의 강렬한 에너지를 항상 닮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2: 已故澳门赌王何鸿燊四房二子何猷君与太太奚梦瑶结婚7年，育有一子一女。今年6月，在法国古堡补办世纪婚礼，邀请一众好友出席。日前，他们又在澳门举行盛大婚礼答谢宴，宴请早前未能到法国参加婚礼的亲友，多位名流富豪及圈中好友均有到贺。 另外，奚梦瑶在社交平台分享了传统中式敬茶婚礼环节的照片，场面温馨又热闹。据悉，婆婆梁安琪除了赠送22只龙凤镯外，还送上何鸿燊当年赠予她的澳白珍珠项链给奚梦瑶，象征长辈对媳妇的接纳与祝福。凤凰卫视综合报道。
3: 感谢您搭乘今天的凤凰早班车，祝您开启全新一天。更多消息，请继续锁定各界新闻。